있을 때 할 때 그 부스터 블란데 그 옷이 제일 말해도 가까이 더 코레 날 혼자 놓았을 땐 동진간 데스네 You mean it 와 뮤직을 심해 다 파대고 man